0: 你拿他说话当放屁。
1: 来来来来，你坐军长这个位置，来来来来来，军长让我喝酒我就喝酒，军长让我调兵我就调兵，没兵我张先阳亲自上。
2: 얘기하는데 주 박격포 중대 하나가 날아갔어.
3: 야, 내 쌀밥에 김치 준비라고 몇 번을 얘기해. 아니 한국군 2사단 보급부장이 씨 미국이냐?
2: 미국인이었으면 좋겠다. 형, 미 국군이 포탄 지원을 늦게 해주는데 왜 그런 줄 알아?
3: 왜 그러는데?
4: 놈들 후방 병창선을 봉쇄하던 포화가 모두 사라졌어.
2: 어떻게 우리가 갱도 아닌 놈들을 치냐고! 소령 김인표. 형, 고사표 중대장인데 혹시 여기 올라오라고 시켰어?
3: 어. 중공군 새끼들은 갱도만 있지 전투기가 없거든.
2: 그래서 고사포를 배치하겠다

0: 佛教木兰。
1: 언제 썼고?
0: 목표는 종상인으로 석방승리.
1: 벌써 돼.
0: 영웅이세요. 대가이.
2: 就真的完成了。
1: 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机枪隐藏点。
3: 叶子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，交叉核实。
4: 是。
3: 小王，马上通知炮兵指挥所待命。
5: 是。
4: 指挥所。
3: 哎，文杰，
6: 文杰
3: 同志，
4: 文杰，
3: 文杰同志，
6: 同志，
4: 文杰，
3: 哎，不成，文杰同志。
7: 5분
3: 안에
8: 쇼장 대회.
3: 아이씨 미친놈, 왜 소리로?
9: 아, 누가 뜬다 그래?

0: 怎么回事？看不清楚，躲在墙后面。大家也别好，再等等。好，别动。嗯，
1: 我真有点想不通，你是从哪儿出来的？这正是我想对你说的话。看起来，我们俩人都很吃惊。
0: 对于我来说，吃惊已经是刚才的事情。你马上就要死了，我不需要再疑惑。据我所知，已经快到三分钟了。你说什么？哼，
1: 不要妄图拖延时间。虽然你很厉害，但我不会给你任何机会。
0: 放！
1: 我不需要你给我机会，我早已经给自己准备了机会。
0: 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呀！